0: 그래서 먹을 밥은 이봐 쓰레기만 이아본가 보러로 미카 합니다. 그래서 함께니 바게 프로스퍼리티만 더 자산은 이바게
1: 만고블레. 자산은 이바게.
0: 하그리.
1: 하이노.
0: 이니요 하용 하그리니 바게 가자 프로스퍼리티 또 가요네쇼. 딱래니 팀자보. 프로스퍼리티 바이킹 내 버튼 비그랑은 아버니 다이부 신어 미럭코로타 마네 먹을 파양 마네 라카 스링 양 마네 아버 카셔스니 아버니 카셔 다이톤 마네 라카 코라 스링 양 마네 노선 카함 함야 아구 마네 랩터 바니 조 크레닝 튼 마네 아버 가버고노 튼 케벤 자기 통타
1: 아우
0: 세칼 모타 잉라이 시미 튼 버탈라이 무술라이 버카 함야 버카 시드랑라이 통가 시네 시니 비싱고 아니야 삼은 뭐 생각을 좀 해. 아무 것도 쓰라이 뭐. 그러니까 어버롱어 어버 그냥 바그녀 리터러시 그죠. 이니 디브라 하스테노 푸르노 사크로스 아니냐 고소나르다카. 예바. 아니 아버 부스스니 아버 아토초아 아데 에 데이터 아버 부스스 소이코 야 무슨 살미야. 96 하이 프라이 95 96% 하이 어로 안카노 푸노 사크로 다람작다 시제 버로 동이마노 아부 타기 부라 부리스 동네로 아부로 타부 바카 티비케나 타부 프로 타클레뇨 센터스 부스잔 무슬미야타 하이파노 아부 쿠부이 아스 인토 동자게타코
1: 아우
0: 무노 성 풀 플레젯 사크로 타 시닝가카케 리터리 시니 제 레이트 조디 아부 할카함 누케 등 페고 아부난 동네 시니 아 제 마네 함 그랬다고. 아우 딱은 아자가 속이야 해 맞던가.
1: 아우.
0: 제가 막이 파티션 거북래. 세부 와공난 동코. 스릉난이 동코. 스릉바야. 이게 신이 하스테노선 어바이케 농나 무슨 관계? 프로스퍼리티 그 농나 무슨 관계? 풀라르. 등 부사부티로는 풀나이. 부사부티니 로로 양 스릉이 정만 따봉 줘. 이게 따부 수도 보일레카 우티 비잡 니시미 승트릉자나 약바마 승자나 이동 먹을 바이 누구 승자나 이 하테 콜라메 승자나 이동 예디바
1: 니
0: 오니 카함노 승트릉라이 네코 카함 승릉나 보니 쿠노 아보크레 아보쿠노 비타 상야 아보노 만 선만드나 이 쿠노 니니 약은 약바타네 승나 이 승릉무가 비 타클라야 승크방마 승릉자나 이동 고치니 보로 고치니 도코 아보니 바이 카지 승 승릉라이 나잉가나
1: 더 오케이. 이래 한 번. 별딱때 복숭 노력 하나에다 관계 노력 뭐 사이만어. 딱시 저라 더 부지 바이케나. 담님께 쟁만이 저라 더 거덕 많카. 바리게 이때 걸어서 그런 날이야. 헬로. 헬로. 헬로. 리케보 코네 게브니 코랑 카나 하야 하이노 하이 그랑나이 헬로
2: 바이 풍카함
1: 풍카함 풍카함 람쇼고 사그라디
2: 바이 바이나
1: 니
2: 롱가 프라니 포란디 시바이
1: 더 사리 타쿠 프라디 능 타모 완슈 tinini kok bot manati
2: man suma gai awo hai bai ing serung awo hai ma din mo ba hai ma nei je samne ko mokol nu yanana nugri ma hai cha
1: bai ke mokol nugri
2: orang serung kun ban ti yang ka je ko da thang ko na sung mom bo dei jaga phake hin chai bu mai ya hai di ba
1: au au
2: gai bono bono si ma sung so mo boro so pa ka mo ta di je ko na ngai bu no si ma sung ba je sa bo
1: ring
2: serung 야바가 부이노 마스리오 마고보하고 하야디바
1: 아우
2: 아팅거이랑 서릉카이 라이 카이낭만 서릉나 낭카 제만사
1: 아우
2: 그러니까 아보 카이차 파게르마 화마 파나엠 나 보이숏 네버게 카시니 라이브 인마노 아보 하야다
1: 하이노
2: 파게르마 파나 이거 보노 보노 보이 서릉 서릉거이 보 그리고 사이토고 하야디바
1: 하이노
2: 이 선덕 그런 거 사이토고 님이 사그리마야 파나 보나 보나
1: 아우 아우

0: Hallo?
1: Hallo.
0: 이 봉가함?
1: 봉감 아 주고지 차이정어?
0: 너도 사리.
1: 아오 테니토 릉승마테 이게 릉승만 아보 수도 클래스룸 돌아다니 클래스룸 바이야 아보 이제 이제 푸티 이제 볼 버리면 아니 바다도 아보 카리 못할 거야
0: Can I don't say it?
1: I don't want to say it. I don't want to say it.

0: 经过了，这个大家都是
1: 다급수보지너는하니하이드시마사나이도니네앵고아코랑지파이자오가드시
0: 능파이오다오다오파파이
1: 파이오비라헬로흔프로케이토능부몽사프로자라디게파이리아도피아본사나쟁프로케이파이자오가드시그러니까아부타몽칸부이클라이프로케이몽상이아도피아본은콜카이콕사프로케이노아보세스쟁카이따복또가나양동도만약파이다코랑피아바꼭사대사대께파이탕우따복그가나야차도스대사이나그래라
0: 어이거아번호자하대인고함클라이탕타니힘타니조선없승나낭다
1: 이
0: 가나지원하
1: 따복가나이동고
0: 어이거아번호이거도이제신이뭐라그러고마사따복그제
1: 네
0: 오보프랑롱이민거신도보아이게보아이힘이신노록바비히록바안고아리신남레인보프랑롱이비히신노토보아보신나크리아도보쿠모노쿠무신농고비히니보파인세인가오버로고오버아자가르고신노비히록네신노가보보마네보이부디시사타몽부디바보켈크리자인가보이보사야니통고보이사나이크리암트로코방마통타인가이히인고로고보아디시작시작이제조금자가는감글라이나이고는이제사연은사연이사나글라이이제진행외로보자그러니까뭐이제사연그러니까뭐아버중국아이는사연은동태아버도지난한이야이제뭐라는비신나도뭐아버비히록사나글라이은아니아들비히록사나글라이아들도고노하는가라생기생각생기파들아제그는꼭사이만은필게아로아들이나가제뭐이제뭐이라고생기생고그러니까암튼자가라고뭐아보이거보감글라이켈그리이반등만이그리암들은글라이자
1: 아
0: 그러니까이부분이이거이거상상의약속이야그러고보셀셀그룹심하세우이시아로그도셀셀그룹이해야되봐그래서셀셀그러니까이거각자는등만이단독으로그렇게시작놓고한게아로아감이고또자신의능이동래그렇게하게한게올라갔었어셀셀그룹분이시작놓고다그방마동의감비지유이동보시한게포리프로감의포리이거다사나게제죽기아버세사프노스사프지
1: 응
0: 나한테마힌게다리민데에게데능바지사프지사프지
1: 블
0: 아버가게사뱅거야저거사야나사야마소
1: 아
0: 매담그게가보노디니보워로콕하나클라이차이감비제디니하이응고니바기나이감사하나클라이상게도노오늘가시리거다그거또그러고똥데탄니오메라버데라응라버스타르탄디라버다스라오톡라타로암들스군탄바헤기데똥노도탄이야오이고와고타로이가암들스신라요니니보이고제에미잉리지바이제스아부스신라요아도피분아버도아데크링시클라이니니니콩신콩브로고보암투니똥고제아보제제와신제카함클라이나아도토르피스군니니히야
1: 니
0: 좀사바하우스신라이보나잉리지하이노신니콩브로고보똥타가보노
1: Hello. Can I do dong, Boko?
2: Hello, Meda.
1: E, I'm can I do a sagrady?
2: I am
1: Chinani. E, Sadi Boko. Sagrady.
2: Room money to be a line, your uncle money. And Sakano wants to go. Oh,가셔바이꼭하나는가모가셔바이동나는가모아우하양마원보다미다
1: 아우아우
2: 당신이룽룽룽자기앙마바이디니앙암라군드라문학자
1: 그
2: 니까아버지녀다붕이제라이롱롱마사오디니어룽룽마니부팡보코리오거사롱보코리하이아버께보보는우리보사이미야보는따니보따니따니동의보보는따니보마야골이리보마야그까이까남그그그락그스그러니까훌려제보시피

0: Hello?
1: 헬로.
0: 이 풍카함?
1: 풍카함 말이야.
0: 에이.
1: 양신 나 상골로 가진 데네 좀.
0: 내니시나 너 사그라데니. 넌땀 사나니 원숙동.
1: 까한데 땅 봐.
0: 까함너?
1: 오케이 발로 가.
0: 아우, 하이네 하이네.
1: 가방 할땐 사줘.
0: 너 사그라데. 이이.
1: 새로 생길 수 나블리나 봐.
0: 이이.
1: 아우, 아무 사원에 집행이 잘 생겼다니. 안주에 재미만 있다.
0: 이
1: 내가 지금 거 묵노. 지금 시계 한 그릇 좀 보라 이렇게 살아도 좀 난구노.
0: 응
1: 세대.
0: 응
1: 좀 보라 세탁 그래 이제 아무 다분 리랑 하느라 군들 할수 있네. 엄마
0: 응응
1: 어떻게. 내가 지금 그저건데 아니 사실이 바기리 만나가도 지금 보리 막 걸렸어. 그저건데 지금 보리 게 한게 지금 시작 타이마노. 지금 다분 만에 지금 랑 시작으로 타이마노 만에
0: 아우
1: 커버 그래야 돼. 지금 만에 저좀 타이마노 다 보라
0: 응응
1: 세탁 와.
0: 응응
1: 응. 얘는 시리고 내가 지금 오빠라도 가니까
0: 응응.
1: 응? 오빠라는 깨버릇 낭만이야.
0: 아우.
1: 오빠라 하니까 지금 북한 동네 이거
0: 응응.
1: 예 사라지고 이제 대단한 거 그냥
0: 응응.
1: 지금 북한
0: 너.
1: 꼬노 갈미였다 오빠라는
0: 너.
1: 깨버릇 낭만
0: 아우.
1: 깨버릇 삼아야다 봐요 오빠라는
0: 아우 아우.
1: 게 내가 지금 아버님 지금 그런 게 지금 보라 하니까 지금 낭만으로
0: 아우.
1: 다분히 하는 게 내가
0: 너 카이.
1: 지금 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냐다 아무
0: 이이.
1: 따끈한
0: 너. 너
1: 풍카
0: 한개
1: 한번요.
0: 아오 블레 한바이 풍카함. Hello? Hello? Hello? Hello?
1: 말입니다.
0: 이 풍카함. 너
1: 네,
0: 사그라디.
1: 한번 사정 따오라 지금.
0: 아우.
1: 땀띠니
0: 이이.
1: 응모니 힘만 내고 바로 뜨겠어라.
0: 에이. 응. 너띠는 살려 하이프너. 응. 클래스룸 자라티 시미 타기야. 시나
1: 응.
0: 포리나 응마바 시미 타기야. 피아바. 아브니 슬라이퍼너.

아마도 기살래 나싱의 동등 서야 서야 양보 파이버니 고보 발로크 서야 어서야 어서야 두다 두박여 나이대 서야 나마다 아마도